0: Wow, bilis ng oras, Jasper.
1: Yes.
0: Nasa third segment na kaagad tayo.
1: Ne. And yes, Heidi, welcome to Shout Out Portion.
0: Shoutout portion!
1: And here are the following people who want to greet their friends. To my Corfield family, Kuya Elmer, Sis Winnie, Abel, Trixie, Irene, Lynn, Nai, Maria, DJ, Jaja, Janet, and Olivia. Hello. Shout out to you guys. Anime in Singapore, Sir Ed in CDO.
0: Oh my God.
1: At yan po ang ating mga shout out for today. Sa susunod po na gusto magpa-shout out or magpa-greet or mag-promote, paki-comment na lang po dito sa aming Facebook page.
0: Yes.
1: Ne, 여러분, 아직까지 전북 가바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And welcome to Song Request via phone call. At ang caller natin today ay maagang
1: Kanina pa
0: naka-standby.
1: yata. And hello, caller. Welcome to Chonbuk Kabayan on Air. Please introduce yourself.
2: Yes, magandang araw po. I'm Sunshine Cabaldo, nakatira sa Jollabuk do, Iksan-si, South Korea. Ako po ay kasal sa Koreano at may dalawang anak na lalaki. 10 years old at 9 years old.
0: Wow, taga Iksan, Sunshine,
1: Iksan.
0: thank you.
1: Salamat.
0: I'm walking on
1: Sunshine.
0: sunshine. Yes, 여러분, 지금의 저희 전화 거신 분은요, Sunshine이랍니다. Sunshine 씨는요, 네, 하늘에서 오신 Sunshine이 아니고요, 익산에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가족은 있고요, 한국 분과 결혼을 하셨고, 또한 아드님 두 분, 한 분은 10살, 또한 명은 9살. 맞나요, 제가 Sunshine 씨? 맞아요?
2: 오케이. 아마 po.
0: Yes.
1: Yeah.
0: Okay.
1: Yeah, so Ma'am Sunshine, ilang years ka na dito po sa Korea?
2: 11 years na po akong nakatira
1: Oh,
2: dito.
1: 11 years.
0: Wow. So all Iksan siya. Diretsong Iksan.
2: Yes po.
0: Aha! 네. Joy Sunshine 씨는요, 익산에서 한 11년 갑자기 기억 안 났어요.
1: 11
0: 11년.
1: years.
0: 네네네. 빼빼로. 네. 네. 11년 동안
1: 네.
0: 사셨답니다.
1: So, Ma'am Sunshine, ano ang pinagkakaabalahan mo dito sa Korea?
2: Ako po ay isang freelance translator interpreter.
1: Wow.
2: Nasa kasunod ko yan po ay nagpa-part-time job po ngayon sa isang factory na paggawaan ng tinapay.
0: Multitasking? Ang pera din, multi.
1: Dami
0: Oo.
1: pera.
0: Oo.
1: Pwede pa utang.
0: Ne, 조이 선샤인 씨는요,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프리랜서랍니다. 네. 사장은 없고요. 본인이 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프리랜서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통번역사랍니다. 통역도 하실 수 있고요. 번역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와우.
1: 와우 와우 와우.
0: 네. 그뿐이겠어요? 이분은요, 또, 알바를 하고 계신답니다. 어디서요? 공장에 에서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1: 네.
0: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이 멀티를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들어오는 이것도
1: 돈.
0: 예, 들어오는 돈도 멀티예요. 멀티 좋았습니다. 네.
1: So, Ma'am Sunshine, matagal ka na dito sa Korea. So, ano mga nami-miss mo naman sa Pinas?
2: Tulad po ng mga nakararaming nakatira dito, namimiss ko po yung family ko,
1: Oo,
2: relatives, and
1: family, no?
2: friends po. Although I visited them last August, hindi ko pa rin po maiwasang mas lalo silang mamiss.
0: Kasi ganun actually, di ba?
1: Oo.
0: Pagkagaling mo, pagbalik mo dito, mamiss mo na naman sila.
1: Oo.
0: Ganun yung
2: Yes po.
0: feeling.
1: Iba kasi pag nagtitipon-tipon tayo sa Pilipinas, eh, mga kamag-anak, pamilya,
0: Maja, yung spirit
1: kaibigan,
0: ng
1: oo.
0: sa atin sa Pilipinas, iba talaga.
2: Araw-araw masaya.
0: True.
1: Masaya,
0: Oo.
1: oo.
0: Kahit walang pera, masaya.
1: Kahit walang pera.
0: Oo. 똑같잖. Yes. 그리고 저희가 또 물어본 게 뭐냐면은요. Sunshine 씨, 그러면은 혹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 11년 정도 생활하셨으니까 뭐 필리핀에 그리워하는 부분,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말씀하셨던 게참 정말로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게 가족, 친구, 지인, 친척,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8월 달에 방문을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필리핀을. 그렇지만 돌아오니까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허전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필리핀 뭐 몽국을 다녀오게 되면은요.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뭐지? 이 허전함이 뭐지? 더 그리워요. 가족이 솔직히. 네.
1: 그럼 Sunshine, ano naman yung mga natutunan mo habang nandito ka sa Korea?
2: Sa loob po ng isang dekada at isang taon na
1: Eleven
2: tagal
1: years,
2: na
1: no?
2: ako dito, marami rin po akong natutunan. Yereldoro, isa po dyan is yung palli-palli na sengwal dito rin sa Korea.
1: Pali-pali.
2: Yung dali-dali or mabilis
1: Bilis,
2: ang galaw
1: bilis.
2: sa trabaho, mabilis ang daloy ng buhay dito.
0: Ayun. Hindi mo alam, 2027 na, di ba?
2: Yes po. Sobrang busy sila lahat dito sa kanya-kanyang buhay at yung mga family or relatives is bihira or sa holiday lang halos nagmi-meet.
0: Pero may maraming good side naman kasi yung Palli-Palli, 'di ba? Kaya nga sila naging developed na country din yata, no?
2: Yes po.
0: Yes. 자, 그리고 한국에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인상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리고 배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빨리빨리라는 시스템이
1: 빨리빨리.
0: 좋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왜냐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또 이제 필리핀들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필리핀들이 이렇게 뭐 릴렉스하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직장이나 뭐 이런 일들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한다는 것이 이것도 좋거든요, 솔직히. 이 내일 내일 내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금 지금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나에 배웠다고는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는 하셨습니다. 왜니? 나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한국처럼 나도 발전이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1: Eh, and lastly, Ma'am Sunshine, ano ang message mo sa mga kapwa nating Pinoy na nandito sa Korea?
2: Appreciate your life here and kung sa kasalukuyan po is nahihirapan or nasasaktan ka, magtiwala ka lang sa Diyos.
0: Ayun.
2: Makakaahon ka rin in God's perfect timing.
0: Yes,
2: And
0: Lord.
2: isa pa po is mahalin ang pamilya at huwag ikumpara ang buhay
0: Sa
2: mo
0: iba.
2: sa buhay ng iba ang naninirahan dito. Yun
0: Ayun.
2: lang
0: Kasi
2: po.
0: magkakaiba tayong lahat.
2: Yes
0: Oo.
2: po.
0: So, dalawa. Napaka-importanteng dalawa yung sinabi niya. N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혹시 한국에 계시는 필리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너무 힘들지만 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물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어렵지만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셨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또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리핀 분들은 또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저분은 또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샤인 씨가 얘기를 하셨던 게 우리가 나의 생활을 다른 분하고 아, 다른 분의 생활과 비교를 하면 안될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르게 성장을 하고 다르게 발전이 되고 다르게 이 행복, 이 기쁨, 이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본인도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서 생활을 하면은 본인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자신만 보고 자기만 보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And Ma'am Sunshine, lastly, anong song request mo?
2: Die with a Smile po by Bruno Mars.
1: Oh,
0: Yes.
1: Die with a Smile with Lady Gaga.
0: Yes,
1: Okay.
0: Die with a Smile. Sikat
1: Die
0: na
1: with a
0: ni.
1: Smile.
0: Yumyongan nore.
1: Bakit yan ang napili mo, Ma'am Sunshine?
2: Paborito ko po kasi.
0: Ayan, yung rhythm din kasi niya
1: Oh, maganda yung
0: maganda.
1: kanta.
0: Oo. At saka yung message din ng song yata, no?
1: Oh, Die with a Smile. All
0: Yes.
1: right, and here you go, Ma'am Sunshine.
0: Yes.
1: Die with a Smile by Bruno Mars and Lady Gaga. Thank you for
0: Yes.
1: calling.
0: Yes, and Mom Sunshine. 예스. Yes.
1: 행복하시길
0: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 바랍니다. Thank you.

0: 네, 여러분, 지금은 특별 인터뷰의 시간입니다. Yeah! I am very honored to introduce to you a very special guest. Special kasi galing pa siya ng US. At dahil gusto niya ang Korea, talagang she flew all the way here para makasama natin sa radyo.
1: Yes.
0: Ladies and gentlemen, let's welcome Miss Jing! Welcome to Korea.
2: Thank you for having me.
0: Yes, please introduce yourself.
2: I can't believe I'm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And I actually am in between the US and the Philippines. Vacationing here on my own.
0: Wow. solo trip.
2: I've been here for, I would say, about a month na.
1: Wow,
2: I've gone to Seoul. My first, of course, city was Seoul, and I loved it. And then I went to Nami Island area.
0: Oh.
2: And then, of course, here.
1: Jeonju.
2: And I'm also loving it here.
1: Wow!
2: So thank you. Again, thank you.
1: 네. 자, 우리 오늘의 게스트는요. 징 선생님이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오셨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필리핀 또 미국이랑 이제 왔다 갔다는 하신다거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뭐 물론 이제 C3 비자이시긴 하지만 관광 비자시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나 계셨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서울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남이섬도 가보셨고 그리고 전주도 당연히 이제 지금 계셨으니까 네 전주도 너무 아름답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o, Ms. Jing, ilang years na po kayo sa States at saan kayo nakabase?
2: Over 30 years na ako sa States.
0: Wow!
2: Yes. Nakabase ako ngayon sa Philippines muna. And in the town of Medina, Misamis Oriental, where Jasper is from.
1: Oh.
2: We're kapit-bahay.
0: Same neighbors. Hometown.
1: Oh, but you knew na magkapit-bahay kayo.
2: We knew na magkapit-bahay, pero we didn't know each other. Oh.
1: Names lang.
0: Facebook. Facebook friends kami.
1: O, diba?
2: Apelido lang.
0: Of course, I know their family also.
1: Wow.
2: His house is on the same street as mine.
1: Oh my God.
2: Same side of the street.
1: Oh my God.

0: meters.
1: It's like 100 meters lang yata eh.
2: Siguro.
1: Or 50. Parang ganun. Siya na malapit. Kaya lang tagal niya sa States kasi.
0: Pero lakarin pala. Hindi kayo nagkita.
1: Nasa States siya. Matagal siya sa States.
0: I see.
3: Ayun.
0: Napakagandang connection naman nun, di ba? Di ba? Fun you. Na dito tayo magkikita. Oh, yes.
3: I know.
0: Za,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요. 미국에 어디에 사시는지, 미국에서 어디에 사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우선은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왔다 갔다는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무 놀라운 게 자스퍼시랑 그리고 징 선생님이랑은 같은 동네에서 사셨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뭐냐면은요, 뭐 가족만 이제 알고 계셨고요. 이제 한 번도 뵌 적이 없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만 이렇게 네, 뵀다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그냥 두 분이 바쁘시니까 또 이제 미스 징은 또 미국에 계셨고 자스퍼 씨는 또 이제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답니다. 네.
1: 맞아요. 네. So, Ma'am Jing, ano ang pinag-aabalahan mo sa States?
3: I worked there for a long time.
1: Mm. 30 years more.
3: I actually worked at a newspaper company and magazine ano rin siya, so
0: wow. Fashion magazine.
3: Yeah. Nice. So that, yes, that was a very interesting gig. Wow. Journalism kasi ang major ko.
0: Oh, boses pa lang ni. Dapat palitan niya ako dito.
3: Actually, sa UP I was they wanted to get me into broadcasting.
0: Wow.
3: But I wanted to write, so I stayed sa journalism. Uh-huh. But I digressed. So from there mostly kasi we were in Boston, Massachusetts.
0: Mm.
3: So, I got into, can I say the company's name or?
0: It's up to you.
3: Oh, okay.
0: Mm-mm.
3: So,
0: very honored kami kung sasabihin mo.
3: Yes, I got into Fidelity Investments, which is the biggest mutual fund group.
0: OMG.
3: Yeah.
1: Wow.
3: So, I had several positions there. But mainly talaga financial publishing. So, then,
0: financial.
3: Yeah.
0: Dito siya. Dito siya.
3: So yun, that was ano. And then, of course, you know, yung husband ko was also working around Boston. So, yun, yung pinagkaabalahan namin, then of course the kids, but I mean they're all grown now, so pretty much.
0: I see. Oh, 나빠간다는 story. 네, 여러분, 징 선생님은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자스퍼 씨는 몇 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한국에서?
1: 9년이요.
0: 9년. 저는 1년?
1: 안 돼.
0: 1 year lang ako dito sa Korea, sabi ko. Joke lang.
3: Oh my gosh. No.
0: 1 year plus 17 years.
1: 20
0: naman. 17 years. 18 years.
1: 70 wow.
0: plus 1. 오, 옹아. 네, 그래서 아까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Boston에서 네,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Fidelity Investments. 그러니까 여러분, 이 Fidelity Investments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이분이 정말 경력 그리고 능력 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그 매스컴 쪽으로 졸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널리즘. 졸업을 하셨다고는 하셨고요. 그리고 UP, 필리핀이라고
1: UP,
0: 그러면은
1: 맞아. UP 네. Diliman.
0: Righ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한국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 딜리만이라는 UP 대학교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아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거기 매스컴 쪽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몇 년 동안 이 신문 쪽에서 뉴스페이퍼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는 하셨습니다. 굉장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 대박해. So, Ma'am Jing, bakit po kayo pumunta ng Korea at pang ilang visit nyo na dito? Ilang araw na po kayo dito sa Korea?
0: Yan, ang tanong.
3: Oh my gosh.
0: Parang ayaw nyo na umuwi.
3: It's a silly answer, but I'm gonna give it to you guys. Because of K-drama.
1: K-drama and...
0: Opa!
1: Ano pa? Ano pa? Ano pa?
0: Opa!
3: K-drama.
1: K-drama. Kasi, ano, BTS, sabi mo, dapincha mo. BTS.
3: BTS. Pero I haven't visited any BTS related ano pa. So, I'm hoping this
0: BTS
3: week.
0: Ito yung BTS o. Dito na si BTS. Bakit pa tayo pupunta sa'yo?
1: Behind the scene. Behind the scene.
0: Behind the scene. Behind the scene. BTS behind the scene.
1: Yes, behind the scene now.
0: Uploading pa ako behind the scene.
3: It's my first time.
1: Yeah, first time.
3: Yeah, in Korea.
1: So, welcome to Kimchi Land.
3: Yes, kimchi. Yes. We'll get to the foods.
0: Mm-hmm.
3: I arrived here August 14,
0: uh-huh.
3: I believe. Yes, so, yeah.
0: O, diba? Tapos September na ngayon.
3: September na.
1: So, mag-1 month ka in sa 14, no?
3: I actually, my ticket was for 3 months here in Korea.
0: Tama pala, oo. Yeah. Kasi nga,
3: But I changed my mind. Well, not everyone knows this yet, but anyway, I'm going back to the U.S. So next month.
0: Happy for you. Can we say that? happy? Yeah. Are you happy going back?
3: No, I'll be visiting. I'll be seeing my daughter and my grandchildren. Mm. They're twins, boy and girl.
0: Whoa,
1: so, shout out.
0: Blessing.
1: Shout out to animal.
3: Oh. Oh, hello, Cicely and Angelo. It's Lala.
0: Wow.
3: I'm gonna see you soon. Oh, Casey, it's Mom.
0: Wow. Oh, Cicely and Angelo.
3: Cicely and Angelo.
0: Ang ganda ng mga pangalan nila.
3: I know. Oh, they are so...
0: That was the daughter's Casey.
3: Yes.
0: Hi, Casey.
1: It's also in Boston?
3: They're in another state
1: another
3: right
1: state.
3: Now.
1: Yes. Oh.
0: Hindi naman si Casey Concepcion.
3: Casey Tandingan. Pero ganyan ang Casey niya, K and C.
1: K and C.
3: Oh, stands for Katrina Cecilia.
0: Ah,
3: kaya yung girl anak niya Cecily. It also stands for my mom's name Cecilia.
0: Wow.
3: And then
0: ano siya first, the second, the third. Ganun.
3: And then Casey's dad's mom was Luis Cecil.
0: So, the four?
3: Kaganda.
0: Yes. Okay. So, sobrang nag-enjoy ako. Hindi ko alam kung saan ako nagsisimula.
1: Ang dami na nasabi.
0: Oo. Ne, 여러분. 그래서 아까 Miss Jing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계셨다고 하셨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2주, 1주 이 정도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3개월 동안 계셔야
1: 3개월?
0: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만 있다가 미국에 돌아가신답니다. 왜냐고요? 왜냐면은 거기는 또 일이 있으시고 또 가족들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까 shout out를 벌써 하셨어요. 네, 세슬리랑 그리고 앤젤로라고 이분의 손자들이시고요. 그리고 케이시라는 따님에게도 하이 안녕을 하셨습니다. 안부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 세슬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왜 한국에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 오빠 때문에 왔답니다. 네. K-드라마 때문에.
1: K-드라마.
0: 아, 라고. 네.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는 하셨고요. 뭐, 어때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K-드라마 때문에, K-POP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BTS. BTS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BTS라는 BTS.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Behind the Scene. BTS. Behind.
3: 2PM.
0: 하나만 하면 2PM.
1: This is a boy group.
0: Wow.
1: Boy group, sir.
0: 어, 어디 봐. 이거 2AM. 2AM.
1: 2AM, 2PM. 앙 2AM is 용 singing lang. 앙 2PM is sing and dance.
0: 어, 이거 나만 tomorrow.
1: Tomorrow. Tomorrow. Tomorrow. 다음 하다.
0: 조금 더. Yes.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1: 매주 matagal ka na dito sa ano no sa Korea, mga ilang weeks ka na nandito. So ano mga bagay na sa tingin mo na na-impress ka dito sa Korea?
0: Yes.
3: Oh, history.
1: History.
3: History talaga ng ano, tsaka yung what that's sorry. I love the fact that there's ano like a Deoksugung Palace right in the heart of Seoul.
0: Mm-hmm.
3: The fact na like here in Jeonju, yung Dokjin Park.
1: Yes, here.
3: It's for free. You can and it's a beautiful, beautiful place. But
1: nice.
3: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0: Exactly.
3: You can enjoy it.
0: Yes.
3: And you don't have to go so far out
0: mm-hmm.
3: to be there to enjoy it.
0: Exactly.
3: That's really I know. It's yung mga small corners, small places like under the bridge,
0: mm.
3: and it's so well manicured.
0: Mm.
3: Mga gardens,
0: mm.
3: The gardens, I love those. Oh, wow. I actually went to the Garden of Morning Call,
1: mm.
0: wow.
3: sa Nami area.
0: Oh,
3: I think that's in Gapyeong.
0: Mm-hmm. That's correct.
3: I could stay there the whole day, but of course I didn't have the time. Oh my gosh. So, yung talagang pinaka-impressive sa akin
0: mm-hmm.
3: is yung place, the scenery.
0: Mm-hmm.
3: And of course,
0: history.
1: Like history.
3: Temple.
1: Oh, temple.
3: Yung mga temple.
1: Oh, marami din.
3: Yeah.
0: Basta Korea talaga kasi
3: pumunta
0: temple.
3: Ako sa Jugyesa Buddhist temple.
0: Oh.
3: Eh may ano Lotus Festival nila. So,
0: sumakto.
3: Ang daming ano. Oh, mm-hmm. I didn't even know. I had time and mm-hmm. so I took the bus and
0: mm-hmm.
3: ano. So, yun.
0: Wow.
3: But, yeah. It's colorful. All the colors. Mm-hmm. Actually, the colors of Korea are
0: oh,
3: vibrant wow. and ano, brilliant. So, yun.
0: Wow.
3: Of course, mm-hmm. the Banpo Rainbow Bridge. Yung mga ganun oh, ba? Mga scenery. Oh,
1: buti pa siya napunta na doon.
0: Oo oh,
1: hindi pa ako napunta eh.
0: Mm-hmm.
1: Kailan kaya?
0: Grabe. Yes, kaya po. And so, 여러분, 제가 한번 좀 통역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인상적인 이런 장소?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와우 놀라운 게 역사 history 역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kung tayo kung ako ang sasagot siguro lang hindi ko sasabihin yung history. Ganun siya kalalim.
1: Oo, no?
0: Oo.
1: Diba? Tayo, tourist attractions.
0: Ganun talaga parang sabihin ganun. Ko. Siguro, ganun kagad ang sagot ko. Oo. Pero siya, history.역사. Wow.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뭐 경북궁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남이섬의 아침 고요한 정원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또 전주는 뭐냐면은 전주라고 하면 또 덕진공원.
1: 덕진공원.
0: 덕진공원. 공원이 짱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1: 맞아요.
0: 게, 그러니까 덕진공원에 가면은 돈도 내지도 않고 정말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이것 저것을 즐길 수는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 참 여기 한국에서는 또 성이 많다고 이 얘기는 하셨어요. 맞아요. 템플.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자스퍼.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이라면은 성 이거부터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역사, 성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 역사적인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보관을 하시고 보존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들한테 이게 너무 와닿고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똑같이 느끼셨어요.
1: 맞습니다. 네. Yes, at sa food naman tayo, Ma'am Jing. Anong mga paborito mong Korean food na nakain mo na dito?
0: Yes.
3: Actually, I'm so glad that I love kimchi. Kasi it's an acquired taste, you know. I mean, not everyone automatically loves
0: true.
3: Kimchi, right?
1: Yeah, iba ayaw first time.
0: Ako ngayon, two years po akong nag-adapt dun sa taste ng kimchi dito.
3: Oh. Ah, siya, oh, I'm surprised. Wow. I mean, I don't know how, but I always love kimchi.
0: Wow. Kaya, baka naman taga-Korea ka talaga.
2: Eh, sabi nga nila, Koreana ang itsura ni Mami.
3: But I've had kalbitang.
0: Yes.
3: Korean pancake.
0: Ah, that's then, a John.
3: No, and then gukbap yung merong
0: sabaw-sabaw.
3: Sabaw na may rice in the soup.
0: Oo.
3: And then, of course, the galbitang, the nakji bukum, kalguksu, samgyetang. Yan, si Jasper nagturo sa akin yan.
0: Hoy! Thank you naman. Nakji bukum iso? Wow.
1: Para matry din naman yan yung mga iba-ibang ano.
0: Hindi naman siya naanghangan.
3: Medyo tumutulo yung sipon.
0: Habang kumakain din ganun.
1: Medyo hindi siya pwedeng sa maanghang. Yung mga ano lang, light pwede. Sa kanya.
3: So, yun.
1: So, Ma'am Jing, marami ka ng nabanggit kanina na pasyalan mo. So ano pang mga ibang plano mo? Saan pang gusto mong pumunta dito sa Korea?
0: Yes.
3: Of course, going to Busan after this.
1: Busan?
0: Wow.
3: Yes.
0: Talaga naman. Busan train? Magte-train ka ba? Busan
1: train to Busan.
3: Train, yes.
1: Mag-ingat ka. Maraming sumbit.
3: So
1: Busan.
3: Kaya yung movie. I was gonna go to Jeju Island but since I changed my plans, I'm going to the US. So from Busan, I'm going back to Seoul.
0: Tapos, States na.
3: And then,
0: Jeju.
3: Baka next time.
1: Next time, oh.
0: Tayo na! Sama
1: tayo sa Jeju!
0: Sige.
1: Oo.
0: Iji 전주 끝나고 또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를 물어봤더니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부산. 네, 부산이랍니다. 네, 부산행을 하신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 어머, 우리 광고를 냈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부산도 이제 보고 싶고 또한 제주도 가고 싶다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일 때문에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1: 시간 없어요.
0: 미국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상으로 없어. 저기 미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주는 다음 시간
1: 다음에
0: 자스퍼랑 저랑 같이 맘징이랑
1: 같이
0: together we're gonna go to Jeju.
1: So, Ma'am Jing, ano ang isang natutunan nyo habang nasa States kayo?
3: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0: Yes.
3: At talagang doon. Kasi hindi pwede may katulong.
0: And
3: it's expensive there.
0: Kaya
3: so,
0: mo.
3: You have to do everything.
0: On your own.
3: Tumayo
0: ka sa sarili
3: mo pa. And you have to do it
0: pa.
3: On time. Everything you can't rely on being, you know, just lazing around. Otherwise you won't get anywhere.
0: Oh, 그러니까.
1: Yes. Kumpara sa Pilipinas na
3: Oh, kasi sa atin sa Pilipinas, mahilig tayo laid back, you know. Which is also a good thing.
0: Of course. Oh.
3: It helps you relax. But of course, you know, mahirap din yung palagi ka nalang relax.
0: Di ba? Lalo't nasa first world country ka.
3: You have to really push your way in.
0: Kaya nga first world country siguro sila, di ba? Kasi...
1: Pero dito din sa Korea, ma'am, ganun din eh.
0: Oo, di ba?
1: Independent. Kailangan independent ka.
0: Kaya nga. Yes, okay. 가야,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가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맘징,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independence, 이 독립적인, 생활. 를 배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살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배웠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는 또 이렇게 릴렉스
2: Relax.
0: 하실
2: Chill.
0: 수는 있고, 맞아요. Chill, 맞아요. 이게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 또,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이게 너무나 릴렉스하게 살면은 또, 모니만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에서 잘살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So, kailan nang balik nyo dito naman sa Korea?
3: Well, of course, I love Korea. Kaya, definitely I'll be back.
0: Yes!
3: I just don't know when. Depende kung may mag-iimbita.
0: Yeah!
1: Imbitahin ka
0: Oh,
1: namin.
0: syempre! Diba?
1: Punta po tayong Jeju
0: Di
1: eh.
0: ba?
1: Kasama.
0: Oo. I-ready ko na yung papel. Invitation.
3: Sige, okay. Oo.
1: Marami pa. Marami ka mang hindi pa napuntahan, di ba?
3: Oh, my gosh. It's a long list of places.
0: Especially
1: Nako,
0: Korea.
3: Kasi
1: haba-haba ng
3: I
1: listahan
3: love, talaga landscape dito, scenery, yung...
0: Tapos nandito ka pa.
1: Oh, guide. Guide
0: Oo,
1: ako dito.
0: guide. Oo. Kaya...
3: Photographer, director.
0: Tayo pa kanya.
1: Videographer. Oh, lahat-lahat na.
0: 네, 그래서 맘징은요, 저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제주도도 가야 되잖아요. 네.
1: 맞지.
0: 그래서 언제 오실 거냐고 다시 그랬더니, 근데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는요, 네, 맘징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그런 성격이 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바람이 어디로 저를 보내면은 저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성품을 갖게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이렇게 많은 경험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맘진께서는 아마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맡겨보자.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한국에 오게 되면 무조건 올 것이고, 이제 한국에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 모르겠어.
0: 네, 이제 갈 곳이 정말 길거든요.
1: 리스트.
0: 네, 그래서 무조건 온답니다.
1: 예.
0: 네.
1: 앗, 앙, 피나카마히랍 나 타농.
0: 예스!
1: 콩 아노 앙, 송 리퀘스트 모, 맘징.
0: 예스!
1: 아야, 나노 리퀘스트 모.
0: Excited coming to know.
3: I actually asked Jasper if he knew how to sing this, pero sabi mo hindi.
1: Ah, hindi. Oh, practicing ko. Practicing ko.
3: Practicing ka.
0: Oo.
3: Amazed by Lone Star.
1: Amazed.
3: Kasi, can I say
0: Oh,
3: why? Or,
0: sure.
3: my husband and I, whenever this played, we'd always, oh, I'm so amazed by you. Ganon, palaging. Then, it became our, of course, we had several other theme songs, Pero ito talaga yung
0: Very
3: kumbaga
0: close.
3: pinaka-prolific and ano. So, and then, he sang this to me a few days before he started showing symptoms ng illness niya. So, I'd never forget this. Kaya ito pinili ko. And then he passed away 2 years later, or less than 2 years later. That's why I'm here in Korea. I'm traveling. It's a healing journey.
0: Oh, healing
3: It's a
0: journey.
3: healing journey.
1: Healing break, too.
0: I see. Nalungkot naman kami doon. ano? Pero...
3: No, it's, yeah, it's life.
2: Mm-hmm. Pero yung kantang Amaze, maganda talaga ang lyrics.
0: Oh, oh, gusto grabe, nating pakinggan grabe. Talaga.
2: Oo, oh, pakinggan natin. Oh, oh.
0: Mali mo, baka maging theme song din natin yan.
2: Amaze, no? Amaze.
0: Mm, oo, oh, pinapatawa natin si Ma'am Jing kasi oh. ano, ah, kretkuna.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 그 신청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Amazed. 놀라운, 놀랍다라는 노래인데 어, 진홍아, 우리 조금만 더. Lone Star.
2: Lone Star.
0: 네. Lone Star가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남편분께서, 어,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아,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이 노래. 그리고, 어, 이 두 분, 이 부부의 팀송이라고 하는데, 어, 약간 커플송?
2: 커플?
0: 네, 네, 네. 이라고.
3: 커플송. 어,
0: 네.
3: Like
0: 그래서 너무 와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거를 저기를 하면서 이따가, 어,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어, 미스 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 남편도 이렇게, 다른 데 가셨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나도 남아 있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내가 healing journey 그러니까 어, 치유의 시간, 네 치유의 여정을 갖게 됐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또한 본인에게 너무 좋은 어, 시간, 네 유익한 시간이고 또 어, 본인한테 치유가 될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온 것도. 네.
2: So here we go. Amazed by Lone Star.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메리 추석.
1: 아, 즐겁게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길 네, 바랍니다.
0: 추석 연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네요.
1: 그렇죠.
0: 목금토일.
1: 네.
0: 근데 비교적 짧은 편이라서 일단 네. 귀성길이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뭐 빠르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정도에.
1: 네.
0: 내일 저녁. 내일 밤 이렇게 좀 출발하실 거고
1: 네.
0: 아무래도 연휴 첫날 가장 밀리겠죠?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된대요.
1: 24일을 기준으로 첫날이죠, 얘기를 예. 드린다면 실제로는 25일이 가장 많이 막힐 거라고 또 계속 바뀌는 내용들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25일이 네. 금요일 추석 당일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예, 예. 추석 첫째, 연휴 첫째 날, 24일이
1: 그렇죠.
0: 아무래도 가장 막힐 것
1: 같긴 한데,
0: 한데
1: 예. 지금 가장 최장 시간으로 나오는 예상 시간이 예.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 30분을 아우.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0: 9시간 30분이요?
1: 네. 왜냐하면 연휴 기간은 짧고
0: 그러니까요.
1: 이동 인구가 네. 예년보다 11%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0: 왜 그런데요? 왜 늘 거래요?
1: 그러니까 예전에...
0: 네.
1: 귀향 혹은 뭐 귀성하지 않으셨던 네. 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나도 가볼까?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반작용.
0: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예. 이 설날보다는 지금이 드라이브 같은 느낌. 날씨가 네. 워낙 쾌창하잖아요.
1: 괜찮죠. 네.
0: 그래서 더 좀 뭔가 좀 움직이기 수월한.
1: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 다 합쳐진 예. 것 같습니다.
0: 날씨가 예. 더군다나 뭐 태풍도 다 비껴가가지고 일본 쪽에만 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단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1: 아,
0: 같습니다. 어딜 네. 가든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제일 중요하고요.
1: 그럼요.
0: 차량 점검도 좀 꼼꼼히 하시고
1: 네.
0: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1: 그럼요.
0: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이분의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반갑고
1: 아,
0: 얼굴도 반갑고
1: 예.
0: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추석 때 어떻게 네, 계획이 어떻게 돼요?
2: 당일에만 아마 예. 양가에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양가라고 하면
0: 시집 간 줄 알겠네.
2: 네. 시집 간 줄 네. 알지만
0: 친정 먼저?
2: 네.
0: 시댁 먼저?
1: 네.
0: 꿈인 거예요?
2: 먼저?
0: 네. 꿈인 거예요? 양가에 네. 갔다 다녀오는 게?
2: 네. 네. 소원을 한번 빌어봤어요. 네.
1: 남친, 전남친 전들은 전남친
0: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1: 깜짝 놀랄 뻔했어요.
0: 아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2: 아,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
0: 네.
2: 근데 재밌을 것
0: 재밌겠다.
2: 같아요.
0: 네. 재밌겠다.
2: 양가라고 해서 전 남친과 전전 남친의 집에 가는 에이. 여자.
0: 예.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1: 왔어?
0: 집에. 아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왔다고 해서.
1: 왔네.
0: 송편이라도 먹고 갈래? 막
2: 네.
0: 이래야
2: 아니,
0: 되나요?
2: 근데 가서 그 사람이 결혼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1: 네.
2: 결혼해서.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니, 어떻게. 우리 영화 한편 우리 단편 영화로라도 한번 찍어볼까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소리 씨가 네. 주인공하고
2: 네.
0: 네. 뭐 어떻게 저는 뭐예요?
1: 엄마?
0: 아, 그러니까
2: 아, 그, 제 엄마 역할로
0: 그, 네. 그런 엄마를 하면 되겠다. 전전 남친의 엄마
1: 아,
0: 막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래서 조언해주는 캐릭터로
0: 저걸 죽여 살려 저걸 그냥 보내 말어 막 이런
2: 맞아요 죽여 살려 네.
1: 사대기용 아, 김치를 지금 꺼내 말아
0: 주스를 뿜어 말어 막
2: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하던 게 현실로 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영화에서
0: 어쨌든 이제 친가 쪽에도 갔다 오고
2: 네,
0: 외가
2: 맞아요.
0: 쪽에도 갔다 오고 나머지 연휴는 그럼 오롯이
2: 네.
0: 뭐 내 몫입니까?
2: 영화 네 맞아요.
0: 아, 그럼 뭐 친구들 안 만나세요?
2: 친구들이 네. 결혼을 했어요.
1: 아
0: 결혼한 친구가 더
2: 네.
0: 많아요? 아니면 남은 친구가 더 많아요?
2: 남은 친구가 더 많지만
0: 네. 네.
2: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0: 아하.
2: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습니다.
0: 야 나 바빠 알잖아.
2: 네.
0: 뭐 이제 지금 바빠야 막
1: 그렇죠,
0: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이제.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친구가 그제죠 주말에 왔다 갔어요.
0: 아 미리
2: 네 미리 네 전주에 와서 여행을 또 하는
0: 네.
2: 시간을 가졌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밀린 영화나 드라마
2: 네,
0: 보고
2: 책도 보고
0: 나들이는 네. 어떻게 계획 없으세요?
2: 나들이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디가 차가 막히고 안 막히지.
0: 아유 그러니까 뭐 아니 무조건 네. 다 막혀요. 다 막힌다고 생각해야 돼요.
1: 네.
0: 백희 씨는 어떻게 담양이시잖아요. 본가가.
1: 이제 광주로 이제 어머니가
0: 아,
1: 옮기셨기
0: 그러셨군요.
1: 때문에 광주
0: 예.
1: 금요일 날만 다녀올 것 같아요.
0: 아, 네, 근데 또 계속 생방을 해야 목요일과 되니까.
1: 목요일과 토요일이 네. 생방이, 생방이 잡혀 있어서.
0: 잡혀 있어서. 네. 금요일 하루만. 네.
1: 그러면 징검다리로 잡혔어요 네. 방송이.
2: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원래 네네. 평소에는
1: 쭉 방송이거든요.
2: 그래서 네. 제가 맨날 네. 함께 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처가에는 언제 그러면?
1: 그러니까 처가는 지난주 통해서
0: 미리 그렇게 미리 다녀오거나 네.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저희 그럼요. 너무 이번 주 힘들고 이러니까 네. 특히 이제 방송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뭐 언제 가든 상관없으니까.
2: 맞아요.
0: 부모님도 다 일정이 있으시고
1: 감사합니다.
0: 예,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아 근데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0: 맞아요.
1: 네, 네. 정말요.
0: 네, 저는 캠핑을 갑니다.
1: 아 선배님 네. 어디 가십니까? 네,
0: 그냥 가까운 곳 익산 네. 우포 쪽에
2: 있대요. 네,
0: 정말 좋은.
2: 경치 좋고
0: 거기 딱 한번 가본 분들은 다 네. 반하는.
1: 너무 좋죠.
0: 앞에 금강이 쫙.
1: 네.
2: 선배님 사진 좋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1: 네네. 네.
0: 바빠서 고기 굽느라 고기 먹느라. 아무튼 나름대로 네.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무엇보다 안전 잘 챙기시고 네. 예, 건강하고 즐겁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 함께하는 영화의 주제는
2: 네. 네. 죽여 살려.
0: 네.
1: 죽여 살려.
0: 네.
2: 죽여 살려.
0: 아니, 아니 오랜만에 네. 만났는데 진짜 진상들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그 명절에.
0: 입을 진짜 확 꼬매버리고 싶다. 오,
1: 네.
2: 어? 입을 닫아버리게.
0: 저 손모가지를 확 그냥 네. 꺾어버리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부 있잖아요.
2: 네. 네. 근데 죽일 네. 수도 없고 또 살릴 네. 수도 없고 아하. 그런 난해한 게 또 명절 그죠? 네. 약간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네. 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킬러 영화를 한번 주제를 네. 골라봤어요.
0: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번 죽였어요.
2: 네. 네. 네. 그렇죠. 네.
0: 이미 죽이고 제끼고
1: 이렇게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재혁 씨가 화가 많아졌어요?
0: 왜 그러겠어요? 네. 두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 좀 반추해봐요.
1: 명절을 안 거예요.
0: 네? 네. 갱년기잖아요. 막 네. 이러면서
2: 예. 현실 속에서는 죽일 수가 없고
1: 그럼요
2: 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 남친 전전 남친 집 찾아가는 것처럼 네.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영화 속에 네. 쏙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 좋죠.
2: 오늘은 킬러 영화를 골라봤고
1: 네.
2: 저는 가족을 약간 가족을 주제로 했다고 이 영화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0: 네.
2: 길복순.
0: 아하.
2: 길복순.
0: 비교적 최근작이네요.
2: 네. 2023년 예. 영화예요.
1: 네.
0: 아니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다고 네. 하는데 전도연 씨 자그마하잖아요. 체구가.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액션은 별로 없이
2: 네.
0: 진짜 이렇게 저격하는.
2: 네, 맞아요. 네. 총으로 딱.
0: 총으로 정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2: 네.
0: 저격하는 그런 킬러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소해서. 네. 근데 액션씬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2: 많이 나오죠.
0: 네. 그렇죠.
2: 너무 날쌔게 싹싹
0: 네.
2: 너무
0: 그래가지고 저게 되네?
2: 네. 그래서 공효진 배우도요 이 영화를 처음에 2023년에 보고서 와 연기의 정석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0: 그러면 최근작 그 유부녀 킬러에서 많이 어떤 교과서적인 네. 레퍼런스가 될 수도 되기도 네, 했었겠네요.
2: 있었겠죠? 그래서 유부녀 킬러가 최근에 나왔을 때 저는 이 길복순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닮아 있고 유부녀 킬러에서 뭐 학부모 모임하면서
0: 네.
2: 이렇게 뭔가 야무지고 얌전한 모드로 공효진이 연기할 때 보면 이 길복순에서도 그
0: 똑같이 나오잖아요.
2: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지금 10대 딸 때문에 굉장히 네, 고민하는 고민이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일맥상통하는 네. 측면이 많습니다.
2: 네, 많아서 이렇게 보면서 아 유부녀 킬러 찍으면서 공효진 배우가 많이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1: 네.
2: 네. 얘기해볼 만한 영화고요. 이름부터 길복순이라 이름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길이 킬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길 글자에 피가 딱 튀는 것처럼 킬 네. 표시가 네. 되어 있어요.
0: 총을 들고 있고
2: 네.
0: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 뭐라고 하지? 저 메이드
2: 네.
0: 메이드 복장.
2: 복장.
0: 네, 복장을 하고. 호텔 메이드 복장이겠죠, 저게?
2: 네.
0: 첫 장면에 이제 황정민하고 붙을 때
2: 맞아요.
0: 그 옷이 네. 호텔 메이드 옷이었고, 복장이었죠?
2: 그 네. 복장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또 재밌는데요.
1: 네.
2: 그 살인 청부업자로 나와요.
0: 네.
2: 그 전도연 배우가.
0: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2: 네, 회사에 소속돼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뢰를 받은 사건이 아내인 거예요.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니 죽여달라.
1: 네.
2: 그래서 그걸 죽이러 호텔에 들어가는 이제 살인 청부업자로 나옵니다.
0: 네. 저는 이 영화가 좀 독특했던 게 대부분의 킬러는 프리랜서잖아요.
1: 네.
0: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심지어 뭐 국가나 어떤 네. 정보기관이나 없이 그냥 나는 의를 받고 돈만 맞으면 네.
2: 하는 거야.
0: 이게 보통 킬러들의 네. 신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회사가 있어요.
2: 막 연예인.
0: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지금 길복순이 굉장히 성공한 그 회사의 에이스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막 후배들이 막 선망의 대상이 어. 되고 막 이 선배를 막 워너비 네.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좀 독특한
1: 그런 것 같아요.
0: 설정이다.
2: 예. 연예 기획사처럼 맞아요.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0: 키워서 네. 에이스로 데뷔를 만들고 하고 뭐 데뷔시키고 뭐 에이스로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2: 첫 작품이 있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설정인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고 막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또 주목할 점은 비밀이 있어요. 가족끼리. 딸도 비밀이 있고 엄마도 비밀이 있는데 그 둘이 만났을 때는 그 비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처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가족한테 뭘 숨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0: 근데
2: 되고.
0: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아요?
2: 있죠. 많죠. 비밀 많죠.
0: 그 비밀이 나는 네.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비밀이라면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2: 네, 그쵸.
0: 내가 가족 몰래 진짜
2: 주식을 샀어
0: 그 정도 막 그게 이제 주를 받고 막 엄청 그게 아니라 아니고, 내가 네. 한 주씩 이렇게 사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정도는
2: 네.
0: 아니면 내가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적금 넣고 있는데
2: 하고.
0: 그냥 그때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 안 하고
2: 안
0: 있어.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비밀로
2: 예, 네. 예.
0: 백희 씨 빨리 털어놓으세요.
1: 뭘요?
2: 비밀.
0: 빨리 주식 뭐
1: 비밀이요?
0: 네.
1: 비밀이랄 게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0: 그래도 어쨌든 아내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저는 대부분 다 투명하게 얘기하는데
0: 네.
1: 핵심은 이것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별도의 이중생활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걸 묘하게 섞어놓고 있어요.
2: 맞아요.
0: 네. 이중생활을.
2: 맞아요.
1: 이중생활을 섞어놓고 있어요. 딸 입장에서도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을 그 사실은 고백을 해도
2: 네.
1: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2: 문제는 없죠.
1: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고백하기 직전까지의 본인의 고민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사실 그게 입이 떨어질까요? 저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1: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0: 있잖아,
1: 존재하잖아요.
0: 이 10대 딸 입장에서는 진짜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럼요.
1: 그러니까요.
0: 입이 안 떨어져요.
1: 그래서
0: 성인도 아니고.
1: 어떤 시기, 상황이 주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또 시기가 주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백희 씨는 그러니까 뭐 다 투명하다 이거예요?
1: 네,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 일부러라도 뭘 좀
0: 만들어야 돼요.
1: 만들까.
0: 뭐 일부러까지 만들어요.
2: 신비주의처럼.
1: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감추고 싶었거든요. 부모님한테.
0: 부모님한테는 감추고 싶죠.
1: 감추고 싶은 거예요.
0: 부모님한테는.
1: 그게 재미있어서.
0: 네.
1: 엄마는 몰라 라고 하는 때 나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너는 몰랐으면 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부모라는 사람을 네가 봤을 때 네가 몰랐으면 좋겠어. 하는 게 훨씬
2: 많죠.
1: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2: 맞죠.
1: 그래서 감추게 되거나 혹은 아직 말하지 않는.
0: 네.
1: 어제는 제 딸이 잠자리에 누워서 뭘 물어보냐면 일베 노라는 표현 있잖아요. 노.
0: 네.
1: 뭐하노 뭐하노.
0: 네, 뭐하노. 네.
1: 이거를 자기 친구들끼리 쓰는데
2: 무슨 뜻이야?
1: 모르고 쓰면 괜찮은 거 아니야?
0: 아.
1: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썼으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야?
0: 네.
1: 그래서 잠드는 시간까지 한 시간 정도 더 걸렸거든요.
2: 토론이
0: 자기 싫어서 그 얘기를 했나 보다.
2: 아빠랑 놀고 싶어서.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던 건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다. 라는 생각을
0: 했거든요.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소리 씨는 뭘 감추고 있습니까?
2: 저는 그 제자들을 대할 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 네.
2: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직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일단은,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니까.
1: 근데 그런 마음이 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한 경험 자체도 네, 참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그럼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공부잖아요.
1: 네. 중요하죠. 네.
2: 근데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만날 거 아니죠? 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하면 네. 네, 또 이제 할 말들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1: 맞아 맞아. 네. 열심히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저 성공이잖아요. 네.
0: 저 맨날 놀았거든요.
2: 놀았거든요. 네. 돈 잘 벌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1: 야, 너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됐어. 네.
0: 그거나 똑같죠. 어렸을 때 집에 집 마당에 대추나무 있었어 없었어?
2: 대추나무
0: 없었으니까 산 거야. 안
1: 있었으면
0: 단명했어. 열사를 못 넘겼어.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예.
2: 그래서 열심히 한 그 경험 자체를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면 후회가 없는 거야. 후회 네. 없으려고 사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를 정말 이 영화를 매주 보면서 많이 네. 돌아보는 편입니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저 또 이제 인상적인 게 이제 제거하라고 하고 네. 같은 후배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2: 네. 네. 선배를
0: 선배를 네. 그 선망의 대상인 에이스를 네. 다 대 일로 막 다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석당에서
2: 세상에
1: 멋진 액션 네. 연출이었죠. 네. 네.
0: 와 그리고 그 순해 보이는 그 되게 나이든 은퇴한 선배마저도 네. 마지막에 배신하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그런 네. 장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신선했다.
2: 네, 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1: 이게 킬러 사회가 아니라면 이 회사 자체가 엔터 회사거든요.
0: 네,
2: 네 엔터테인먼트. 네,
1: 그래서
2: 네.
1: 엔터 혹은 뭐 어느 회사라고 해도 다 납득이 되는 설정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킬러, 킬러만 아닐 뿐이지 예, 예. 사실은 다 니네. 경쟁자를
1: 죽이는
0: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네가 네. 올라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2: 네. 요즘 네. 특히 그렇잖아요. 네.
1: 심지어는 같은 조직 안에서도.
0: 안에서도.
2: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네 자리가 이제 위태롭고 계속 이런 선택을 받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우화로서도 읽히게 되는 면이 네.
2: 그럼요.
1: 네.
0: 너 이번에 재계약 안 될 수 있어.
1: 그럼요.
0: 이거 똑같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1: 맞습니다.
0: 업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죽고 사는
1: 그렇죠.
2: 문제에 달려 있는
0: 문제
2: 거고
0: 우리가 그냥 우리 직장을 전쟁터라고 하는 것처럼
2: 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0: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딱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네.
2: 그래서 이 영화도 킬러 영화인데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갈 때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0: 네.
2: 그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1: 그렇죠.
2: 떡볶이를 먹다가 아이에 관련된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는 엄마 네. 뭐 이런 장면들도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1: 목소리 톤이 딱 바뀌면서
0: 네.
2: 네.
0: 네.
2: 막 이렇게
0: 네 선생님 네.
2: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
1: 정말요.
2: 주변 지인
0: 아이가 보면. 제일 무섭고
2: 네 아이가 무섭고
0: 아이가 제일 무섭고
2: 선생님 전화가 두렵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신호잖아요. 네. 별일 없으면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겠냐고요.
1: 아니, 내가 킬러인데
0: 네.
1: 선생님을 무서워할 일이냐고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요.
2: 일상적인 직업으로서의 킬러를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0: 네.
2: 그렇게 재미있어서 그런지 그 한국, 홍콩, 뭐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해서 뭐 총 10개국에서 1등을 했대요.
0: 이게 네. 넷플릭스 OTT 영화였나요? 아~
2: 네. 1등을 하고 정말 쭉 한 30주 연속 1등을
0: 아, 그랬군요.
2: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1: 대단했죠.
2: 네, 하더라고요.
1: 더 글로리의 끝마무리를 제치고 1등을 한 예. 에? 더 글로리.
0: 그러니까 더 글로리하고 같은 해입니까 이게?
1: 예,
0: 아, 같은 해예요.
1: 글로리의 끝자락에 나와서
0: 제가
1: 글로리를
0: 제가 길복순을 좀 제가 길복순을 좀 늦게 봤거든요.
2: 네, 네.
0: 그러니까 그 해 23년인가 나왔는데
1: 네,
0: 23년에 안 보고 제가 좀 네. 해를 넘겨서 봐 가지고 제가 그거를
1: 그 이슈가
0: 예,
1: 있었습니다.
0: 그랬군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2: 네. 네, 많았어요. 꽤 많고 비영어권에서도 뭐 9주 동안 차트인을 할 정도로 네. 인기가 많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 명절에 좀 가볍게 네. 보기 좋은 킬러 영화입니다.
0: 그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 그 조연이라고 하는 배우들이잖아요.
2: 네.
0: 처음에
2: 네.
0: 이제 황정민부터 임팩트가 구교환. 있었고 구교환 배우
2: 네.
1: 또 이솜
2: 너무
0: 이솜
2: 네 너무 잘해요.
0: 이제 이솜은 이제 또 키도 크고 하니까
2: 네.
0: 좀 어린데 되게 이게 선하고 정의로운 뭐 검사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2: 네.
0: 여기서는
2: 네.
0: 이제 완전히 막 욕심 덩어리
1: 그렇죠.
2: 욕심 덩어리로 네. 나오죠.
0: 그리고 역시 김성호는 딱 어울린다.
1: 네, 네.
0: 아저씨의
1: 그렇죠.
0: 또 뭐,
2: 이어서
0: 예, 또 이제 백희 씨가 곧 얘기할
1: 네,
0: 그
1: 네.
0: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나 그 제목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1: 네.
0: 딱 김성우는 자기의 옷을 입었구나.
1: 네.
0: 예. 근데 구교환 배우의 참 색다른 면을 본.
1: 그렇죠.
2: 네.
0: 맞아요. 예.
2: 잘해요, 참.
1: 너무
2: 보고
1: 연기가.
0: 아니 그리고
1: 유려하고.
0: 아니 그리고
1: 네.
0: 이렇게
1: 영리하게.
0: 막 선배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막 이성적으로도 막 좋아해서 둘이 잠자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1: 그렇죠.
0: 바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앞에서 사람이 이걸 이길 수는 없나 보구나.
1: 그러니까요.
0: 이기고 싶어하는 네. 그
2: 승부욕.
0: 승부욕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최고의 욕망인가? 막 이런. 왜냐면 지금 여성으로서의 감정, 이성으로서의 감정도 나 선배 좋아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2: 네.
0: 말이에요.
2: 네.
0: 그런데도 저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저 마음은.
2: 아,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혼을 조정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0: 네네네.
2: 일반인
0: 요새
2: 출연해서.
0: 많죠. 요새 네, 많아요.
2: 뭐
0: 네.
2: 무슨 캠프 하면서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제가 잘 안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 아내의 성공을 질투하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겪어본 적이 없는데 뭐 연애를 하면서나 뭐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 그 상대가 나보다 너무 뛰어나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뭔가 위기감 이런 걸 느끼는 사람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0: 나의 아저씨에서도 이선균이 네. 아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요. 자기는 만년 부장인가 부장. 그리고 거기서도 늘 기죽어 있고
2: 맞아요.
0: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죠. 이선균 배우의 이제 성격상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 별반 다르지 않은 감정이라고 봐요.
2: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네.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런 마음.
0: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기고 싶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기면 내가 진짜 넘버원이 될 것 같은
2: 그런
0: 마음이
2: 욕망.
0: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구교환이 잘 표현했어요.
0: 네, 맞아요.
1: 이 구교환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미지가 냉혈한이 아니잖아요.
0: 네,
2: 귀여운.
0: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
1: 감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0: 그러면서 눈물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 탈주에서도 되게 냉혈한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사랑하는 연인을 그 잃은 되게 뭔가 이렇게 아픈 좀 그런 게 있는 인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내주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교환 배우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1: 근데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만 승부를 걸어서 이 사람을 제낀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는 인물.
2: 네, 맞아요.
1: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 갈등할 것 같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마는 본인이 다치게 되는.
0: 그래서 본인이 죽고 마는.
2: 그래서 어쩌면 우리랑도 별반 일반 사람들이랑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 망설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도 너무 망설이잖아요. 아, 이 말을 해? 말아? 회사에서도.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교환은 전도연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0: 네.
1: 근데 구구절절.
0: 네.
1: 구구절절.
0: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2: 있죠.
1: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전도연 배우의 그 평범한 엄마 모습도 좋았어요.
1: 그렇죠.
2: 밥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스팸 볶음과 시금치였나?
0: 그
2: 두 가지 반찬이 있었는데요. 그 반찬을 아이한테 주면서 아이가 스팸만 햄만 먹으니까 너 시금치 먹어 하면서 이렇게 시금치를 아이 쪽으로 밀어주거든요. 밀어주는데 그 초록색은 그 이상적인 걸 상징한대요. 감독 말이 이상적인 걸 상징하고 스팸은 불량식품처럼 완전 불량은 아니지만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색채 대비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의리만 받으면 넘버원일 정도로 사람을 주게 되는 사람이 그 얼마나 화분을 많이 있고. 막
1: 그러니까요.
0: 그 화분 나무 가꾸는 거 봐요.
2: 아예 그냥 방을 만들어서 정말 주부의 모습 정석을 보여주고
0: 집도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2: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엄마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장면 쪽으로 가면 그냥 햄 먹으라고 줘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0: 하더라고요. 네 길이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네 선택이다.
2: 맞아요.
0: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씩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2: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장면?
0: 네.
2: 네, 마지막 장면에서 흐느껴 우는 장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누가 우는 건지를 안 보여줘요. 까맣게 화면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 울었을까? 둘 다 울었을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울었을까 이렇게 좀 유추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봤을까?
0: 딸이 이제 딸이 네. 예, 예.
2: 그 본 장면이 맞을까 정말 진짜일까 네.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1: 아, 저는 정말 너무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일단 네. 오프닝 씬을 보시면 네, 예. 이 영화를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네, 근데 약간 오해하시.

0: 도전합니다.
1: 네. 그 배우 요즘 많이 뜨는 이. 네.
0: 그 배우 액션도 되게 좋아요.
1: 네. 아니, 네. 근데 그 배우 키가 네. 저만하대요. 아, 160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150, 네. 한 뭐 7, 8, 막 이런 식으로 160이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 그 아이유하고 같이 드라마 네. 나왔잖아요. 네.
0: 근데 그때 이제 이솜이 약간 조롱할 것 같이 정조연을 네. 얕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전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게 마카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넌 네. 이제 죽은 거야.
1: 이연
0: 가르침을 네. 주는 장면인데 네. 네. 그 장면에서의 액션 씬도 잘 구성돼 있지만 네. 그때 전도연의 표정에 살짝 주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예, 예,
0: 저는 이 연출은 되게 훌륭했어요.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고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을 정도의 여유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킬러 테스트잖아요.
1: 네.
0: 예.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미션에 주어진 테스트인데도 아주 너무 여유롭게 그걸 통과해내고 자기 메시지도 전달해 네. 해버리는
1: 네.
0: 마치 강의를 내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1: 네.
0: 한번 하듯이
1: 네.
0: 이렇게
1: 네.
0: 하는 장면은 맞아요. 길복순이 누군지를 네. 정확하게 보여주는
1: 네.
0: 이 본업 정말 충실한 본업을 정말 잘하는
1: 네. 맞아요.
0: 사람의 모습을
1: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네. 시연 강의였다고 봐요.
0: 그렇죠.
1: 그 액션 씨는 이렇게 해야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네. 안 그럼 니네 당할 거야. 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라고 네. 시연 강의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오프닝 얘기해서 황정민 배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싸우잖아요.
0: 네.
1: 장비 좀 바꾸고 가겠다고. 네. 그랬더니 그냥 촉거려갖고 빵 쏴버리지. 네. 그 장면에서.
0: 진짜 웃음
1: 이 감독 네. 뭐지? 제가.
2: 너무 재밌는 웃음 포인트
1: 네.
2: 많아요.
1: 네.
2: 마트에서 3만 원 주고 샀다.
1: 네.
2: 그렇게
1: 네. 네. 네.
2: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1: 네.
2: 와, 그렇게 맞아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 싸우죠. 싸우고 저는 죽일 줄 몰랐거든요. 탁 죽이더라고요.
0: 네.
2: 뭐, 추우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막 이러면서 네. 옷 던져주는 네. 장면도 맞아요. 재미있었고요.
1: 네.
0: 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오프닝에서 황정민이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잘 이기냐고요.
1: 아니, 그리고 그냥 진짜 앞에 조연 한, 네. 그게 한 10분 될까요?
2: 네, 네. 좀 길어요.
1: 그렇게 하고 네. 그냥 죽고 끝나잖아요. 네. 황정민 배우를 그렇게 써먹는구나. 네.
2: 아, 이거를 전도연 네. 배우가 요청했대요. 요청했는데.
1: 누구한테요?
2: 황정민 배우한테.
1: 나와달라고?
2: 나와달라고.
1: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요?
2: 네,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안 보고 알겠다고 하고 시작한 거였대요.
0: 야, 그런 친구는 진짜 비굴하게.
1: 네.
0: 복장까지 네. 완벽하게.
1: 아니 네. 그리고 저는 그 설경구하고 네. 마지막 신이
0: 아, 그 대단하죠.
1: 이렇게 될 것이다였잖아요. 액션씬을 다 보여준 다음에
2: 맞아요.
1: 설경구가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 내가 당하겠구나. 네. 내가 죽겠구나. 쟤를 못 죽이고.
2: 네.
1: 그 연출도 되게.
2: 네, 그 연출도 너무 네. 인상적이었어요.
1: 그 연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 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보는 네. 거, 그 네. 장면 말씀하시는
1: 네.
2: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예. 네.
2: 근데 그 장면이 또 어떤 영화가 있었대요. 무슨 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외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를 개봉을 하고 길복순이 개봉했는데 그 영화에서 미리 그 장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1: 시뮬레이션 하는 네. 건 하는 장면이
2: 그래서 이 길복순 감독이 왜 먼저 나오는 거야? 이거 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1: 내가 따라한 게 돼버리니까.
2: 네. 네. 그렇게요.
1: 그렇군요.
2: 여러 가지 후일담도 많고
1: 네.
2: 재밌고 영화 배우 보는 재미도 있네요.
0: 네. 그럼요. 진짜 보시기 너무 딱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저 배우가 저런 역할을 하네. 막 네. 이런 거. 예. OTT에 올라와 있으면 언제든지
0: 네.
1: 네,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자 길복순의 OST 잠깐 만나봅니다.
2: 네.

0: 이지영 이베큐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 킬러에 관한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길복순.
1: 네.
0: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를 만나봅니다.
1: 전 들쥐 가지고.
0: 네,
1: 왔어요.
0: 진짜 최근. 아,
2: 네. 네. 네. 너무 유명하죠.
0: 탑10 안에 여전히 들어있나요? 네. 지금도?
1: 그렇습니다.
0: 네. 이건 이제 시리즈입니다. 10부작 시리즈인가요?
1: 네네. 네.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손톱 먹은 들쥐.
0: 그 옛날부터 먹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1: 예, 예. 우리가 이제 구설로 전해 내려오는.
0: 네. 그래서 어른들이 예. 손톱 함부로 이렇게 깎은 다음에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네. 그 얘기를
2: 그렇죠.
0: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
2: 그래서
1: 이 손톱 먹은 들쥐 얘기는 네. 지금도 우리 한 번씩 얘기하지 않아요?
2: 네. 네.
0: 손톱
1: 지금도
0: 맞아요.
1: 아무 데나 깎아서 네. 버리지 말라고.
0: 안 된다니까요. 혼난다니까요.
1: 밤에 깎지 마라.
0: 아, 밤에, 네. 밤에 남의 밤에 집에 가서 깎지 마라.
2: 네. 네.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침대에서 깎지 말고 잠자리에서 깎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장소 시간
0: 네.
1: 이에 대한 조언을 네, 되게 맞아요. 많이 주는 거예요.
2: 네, 네. 요즘에 네. 보니까 그 꼰대냐 네. 아니냐 이런 기준을 나누는 질문 중에
1: 네.
2: 회사에서 손톱을 깎아도 되냐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네.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회사에서 뭐 부장님이 손톱을 깎으세요. 너무 찝찝하고 고민이에요. 뭐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 들쥐 나오고 네.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저는 네. 그거는 뭐 부장이든 국장이든 사장이든 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2: 그죠, 예의가 아니죠.
0: 그거는.
1: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장소도 장소지만. 타인의 눈을 좀 의식하고
0: 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 때.
0: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1: 아무도
0: 거예요 아무도 의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네. 있는 거지 예의가 없는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예로부터 그 전래동화에 아주 예. 옛날부터 손톱 아무데나 깎지 말 아무데서나 하지 말 깎지 네. 말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의가 아닐 수 있어서 생긴 네. 이야기가 아닐까
1: 맞아요.
2: 그런 생각을 해요
1: 네.
2: 근데 또 들쥐는 너무 멋진
1: 맞습니다.
2: 이야기를 펼쳤더라고요
0: 네.
1: 그 담백한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10부작으로 이제 풀어냈으니까
0: 네.
1: 정말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0: 그렇죠.
1: 있는데
0: 예.
1: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킬러 역의 설경구
0: 네.
2: 네.
1: 예,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재문제라는 이 사람이 소설가로 지금 3년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0: 그러니까 막 은둔 생활을
1: 예,
0: 하면서
1: 어떤 일 때문인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0: 네.
1: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진짜 소설가가 맞나 그 주인 소설을 쓴 자기 작가가 그게 나인가 아닌가 혹은 이 잘못된 일에 지금 휘말린 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 탓인가 나를 되찾아야 돼 하는 얘기로 10부작이 이뤄져 가는데 노자는 좀 달라요.
2: 네.
1: 노자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지만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도 따로 있어요.
2: 네.
1: 예를 들면 이 재문제가 자기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3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0: 네.
1: 3년 만에 이제 이놈을 잡는
0: 네, 네.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왔으니까
1: 네,
2: 네.
0: 네.
2: 네.
1: 그때부터 이 킬러는 자기 일을
0: 네. 그러니까
1: 그 이 사람은 원래 이전에는 조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0: 네.
1: 이 조폭에서 운영하는 어떤 곳에 있는 돈을 훔쳐서 은퇴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0: 네.
1: 돈을 훔쳐냈는데
0: 네.
1: 그 돈을 훔친 게 지금 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돌려받고 너를 죽이겠다. 킬러로서 난 내 일 할 일 하고 내 인생 살겠다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2: 네.
1: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2: 왜 그럴까요?
1: 왜? 그냥.
0: 오히려 도와주죠. 조력자.
1: 네,
0: 가장 큰 조력자죠.
1: 말한 대로
0: 네.
1: 돈 찾고 죽여야지라고 계속 얘기는 하거든요.
2: 네.
1: 그런데 돈을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 이 사람은 이 사건에 휘말려서 거의 주연급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설경구의 이름이 노자로 설정되어
0: 네,
1: 있다는 거예요.
0: 네, 네.
1: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자연.
0: 네.
1: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폭력배 킬러라면 뭘 우리가 떠올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죽이지 않는 킬러?
2: 네.
1: 혹은
2: 착한...
1: 뭐 살려주는 사람?
0: 네.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네.
0: 킬러가 죽이는 사람인데 죽이지 않는 킬러라는 네. 건
2: 어폐가 있어요.
0: 왜?
1: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더했는데 죽일 때 노자 돈을 준다 그래서 노자로 또
0: 네.
1: 불러주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랬었어요.
1: 그러니까 죽일 때 노잣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에서 파묻힌 사람이 있거든요.
0: 네.
1: 동석이라는 인물인데
0: 네.
1: 이렇게 쉽게 떠올리게 돼요. 마동석을 떠올리게 돼요.
2: 네.
1: 마동석. 등치 큰 인물이 땅에 파묻혀가면서 너도 나중에는 후회할 거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그러니까 마동석을 힘으로 제압해서 묻을 수 있는 사람이 노자라면 이 사람은 네.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가.
0: 네.
1: 싸움이라든가 지략까지도. 근데 실제로 이 노자라는 인물이 액션을 펼치기 시작하면 적이
2: 네,
1: 없습니다.
2: 네, 너무 잘하네.
1: 다 한 방에 한 방.
0: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 액션은 그거 있잖아요. 왜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네. 하다 보니 액션 그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막 뛰어난 어디서 막 훈련 받고 네. 막 이게 아니고
1: 네. 네.
0: 그냥 그 조폭에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2: 생존형
0: 생존 네. 네. 생존 액션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액션이거든요.
2: 찐이죠.
1: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0: 네.
1: 네.
2: 와, 원샷 원킬처럼 네. 딱딱.
1: 심지어는 형사를 또 한 방에 네. 한 방에 패가지고 기절시키고.
0: 아니 더군다나 지금 네. 꽤 나이가 들은 것 거의 설경의 실제 나이 정도의 네. 설정인 네.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이렇게 네. 흰 머리.
1: 은퇴 조직폭력배인가요?
0: 네, 그러니까 실제 설경구 나이 정도 50대 이렇게로 잡아가지고 예.
1: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 사건을 휘말려가지고 계속 펼쳐지는 액션인데 이 사람이 액션을 쓸 때는 주인공을 살리는 일을 되게 많이
0: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살리는 역할이죠
1: 대부분 살리는 일을 예. 해서 너무나 그리고 본인도 이제 후배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당해요
0: 예.
1: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0: 예.
1: 네 그러면서 문제도 또 풀어나가야 돼요.
0: 아니 그 총으로 네. 죽이려고 하는 그 후배 그 사람 끝까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네. 호송 차량으로 움직이는 순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네.
1: 단 한 명의 네, 인물이 네, 네. 마치 중국에서 뭐 그 신분 세탁된 사람들이겠죠.
0: 네, 네, 네.
1: 예. 마지막까지 쪼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이름이 노자다 보니 마지막에는 정말 마치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은
2: 네, 그런
1: 엔딩
2: 느낌으로.
1: 장면을
2: 네,
1: 또 보여주기도
0: 시골에
1: 하는데
0: 네, 가서
1: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경험해야 하는 나는 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
0: 네.
1: 근데 이 제 문제가 본인의 인생이 아니라면 이 인생 자체가 이 얘기가 하나 더 끼어들어오고요 그럼 본인의 인생인가 아닌가를 의심해야 하는 제 문제가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낀 상대의 인생을 카피함으로써 재문제가 된 건지
0: 네.
1: 그 상대가 재문제의 인생을 카피해서 네. 재문제의 삶을 뺏으려고 네. 하는 건지
0: 그거를 뭐가 이제
1: 네, 뭐가 진짜
0: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네. 드라마의 전반적인
2: 네.
0: 이제
2: 라인이죠.
1: 네,
0: 이야기고 네. 이제 관객도 이제 그걸 보는 거죠.
1: 네.
0: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2: 맞추면서
0: 것이냐.
2: 맞추면서 보는 재미가 네. 있어요.
1: 네. 그런데 설경구는 네가 가짜여도 네. 기회를 준단 말이죠.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킬러로서 네. 이 사람은 네. 어마어마하게 우유부단한 건데
2: 네.
1: 이 노자로 무이자연으로 얘기하자면
2: 네.
1: 한번 해봐라.
2: 한번
1: 해봐라.
2: 펼쳐주겠다.
1: 네.
0: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인물인지 네가 아무튼 정답을 찾아라. 네 자신을 증명을 해봐라. 네. 라고 계속 기회를
1: 그러니까
0: 주죠.
1: 어마어마한 액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관대함까지 갖추면서 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계속 희생한단 말이에요.
0: 네.
1: 이 재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0: 네. 네.
1: 총도 대신 맞고 폭력도 대신
0: 네.
1: 당하고
0: 네.
1: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살려주고 난 뒤에 그 결론은 사실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2: 맞아요.
0: 깔끔하지
1: 않아요. 네. 깔끔하지가 네. 않아요. 네. 그 주인공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과정도
2: 네.
1: 보여주거든요.
2: 안 끝나죠?
1: 네, 안 끝나요. 마치 첫 장면으로
2: 네,
1: 돌아간
2: 것
1: 같은
2: 느낌.
1: 인상을 줘요.
0: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네. 김성호가 찾아오잖아요.
1: 네. 맞아요.
0: 찾아왔잖아요.
1: 네, 네, 네.
0: 문 안 열, 네. 어떡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죽을 위해 처해
1: 맞습니다.
0: 있는 상황에서 끝나는데.
2: 네. 네.
1: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번 추석 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정주행하면서 보시면 금방 아마 보실 텐데.
2: 네. 좋아요. 네. 하룻밤만에 볼 수 있어요.
1: 저는 일전 재문제라는 주인공에게도 감정이입이 됐지만 이 설경구 캐릭터
0: 네.
1: 입장에서 보는 것도
0: 네.
1: 굉장히 재밌는
0: 네.
1: 감상법이거든요.
0: 그러니까 길복순에서 네. 설경구는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1: 네.
0: 그 회사를
2: 엔터테인먼트
0: 회사의
2: 운영자로 나오죠.
0: 사장 이솜이 이제 여동생이고
2: 네.
0: 거기서 이제 되게 막 깔끔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수많은 회사들의 어떤 장 같은 역할을
1: 네.
0: 하면서
2: 고두머리
0: 네. 그, 네. 그래서 협회장처럼.
1: 네.
0: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은퇴해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1: 퇴물에
0: 네. 그 어렵게 빼돌린 돈은 재문제한테 뺏겨서
2: 네.
0: 못 찾고 있고 진짜
1: 네.
0: 막 속 터지고 진짜 네. 그렇죠. 갑갑한 현실에 처한 그런 네.
1: 근데 또 힘을 쓰면 네, 엄청나게 네. 또
0: 액션도 그렇게 잘하고. 잘하고
1: 너무너무 잘하니까 네. 저렇게 힘을 갖고 있었으면 저걸로 돈을 벌지?
0: 그리고 네. 가만히 네. 그리고 아직도 네트워크가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요. 후배들을 동원해서 네. 또 이렇게 문제도 해결하고
1: 맞습니다.
0: 그게 살아있잖아요.
1: 네. 네. 참 재밌는 입체적인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의 네. 노자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 재문제와 노자의 이야기를 같이 네. 예, 같이 어떤 보는 있고요. 그런 재미로
1: 그래서 오히려 이 그 최초의 이야기 있잖아요. 손톱을 깎아서 누군가의 삶을 산다는 네, 거에서 예, 예. 노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손톱을 깎아서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신비로운 힘 지켜주는 힘처럼 네, 네, 보일 네, 때가 있어요.
2: 네.
1: 네. 네가 진짜여도 가짜여도
2: 네.
1: 기회를 주는 느낌을 계속 갖게 돼요.
0: 네.
1: 그래서 무의자연의 자연, 자연을 상징하는 인물인 사람. 게 아닌가. 계속 우리한테 네. 시련도 주고, 재해도
2: 네.
1: 주지만,
2: 맞아요.
1: 결국은 또 기회를 또 주게 되는.
2: 주고. 네. 그게 지나서 기회였던 거죠.
1: 네네네. 네. 나중에 알게 되죠.
0: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들쥐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이제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도 누구나 네. 부러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2: 있죠.
0: 그게 현실적으로.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아, 어쩜 저렇게 방송을 잘할까?
2: 아,
1: 네.
0: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네. 있잖아요.
2: 네, 그래서, 있죠.
0: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2: 선망의 대상이 네. 있죠.
0: 맞아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본단 말이죠. 근데 제 문제도 거기서 네. 출발을 하잖아요.
2: 맞아요.
0: 사건의 시작이 거기란 네. 말이죠.
2: 그 욕망.
0: 나는 왜 너처럼 못 쓸까, 글을. 그리고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고 너를 좋아해.
1: 네.
0: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2: 네.
0: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망이 질투의 네. 대상이 있고 너무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1: 네.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재미없지 않나요?
2: 그 원동력이 되죠.
0: 그러니까
1: 네네.
0: 이제 그걸 네. 내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은데
2: 어, 그럼요.
0: 여기에서 이제 왜곡돼 버려서
2: 네, 왜곡되는
0: 왜곡된 방향으로
2: 네.
0: 쭉 이 사람을
1: 뭐 표절을 한다든가
0: 네, 네. 해친다든가
1: 훔치려고 한다든가
0: 네.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게 가버리니까 비극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면 네. 아주 좋은 건데
1: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텐데 주인공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바꿔놓을 최초의 사건이 생각보다 좀 작다
2: 네, 별게
1: 생각을
2: 아니에요.
1: 하시지
2: 네.
1: 않았어요?
2: 네, 네. 별게
1: 저는
2: 아니에요.
1: 그랬거든요.
0: 아 그런 영화 많죠. 네. 맨 끝줄 소년
1: 네네네
2: 네. 네.
0: 또 올드보이
1: 그렇죠. 네.
0: 이게 네.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맨 끝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네. 저 소년이 왜 저랬을까 생각하고 보니까 저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2: 저는 안나도 그랬어요. 안나도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한 게 시작이었잖아요.
0: 네네네.
2: 어,
0: 그렇죠, 그렇죠. 꼭 반드시 그 대학이어야만
2: 네.
0: 했어요.
2: 그 대학이어야만 네. 하게 된 것도 그 대학 합격했다고 거짓말한 그
0: 순간부터
2: 생겨난 일들이어서
0: 레이디드와도 마찬가지고요.
2: 네, 맞아요. 인생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사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사건의 시초가 됐던 사건에서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0: 네.
1: 두 번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2: 그럼요.
0: 그럼요.
1: 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이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누구나
1: 한 번만 돌이켜 보면 된다.
0: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범죄자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것만 감추려고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까지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짓말이 두 개가 아니라 10개가 네. 필요하고 20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2: 거예요.
0: 그게 바로 거짓말의 무서움이거든요.
1: 네. 그래서 인생을 걸지 마시라.
0: 네.
2: 네.
0: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했으면서.
0: 거짓말은 그냥 오늘 소리 씨 머리 잘 나왔다.
2: 아,
0: 이 정도.
1: 이게 거짓말.
0: 오늘 화장 잘 먹었네.
1: 아, 나는 모르겠다.
0: 이 정도의 거짓말이 딱 좋다.
2: 딱이에요.
0: 네. 딱 좋다. 이렇게.
2: 네.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 들쥐는요. 이 OST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3: 네.
2: 이거 대사잖아요.
1: 네.
3: 궁금하지.
0: 궁금하지. 류준열의 1인 2역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1: 훌륭했습니다.
0: 이 음악. 일러스트와 함께 촥 네. 이게 표현되는 그 쥐가 이렇게 손톱을 먹는 장면부터.
2: 보통 그거 돌리잖아요.
1: 네.
2: 근데 들쥐는 그 일러스트 그 흐르는 네. 장면들도 끝까지 보게 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스킵 안 하게 되더라고요.
2: 네. 네.
0: 음악도 정말 매력적인 이 작곡가가 누굴까 싶을 정도로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웹툰 작가는 이미 유명하더군요. 예, 루드비코라는 네. 웹툰 작가인데 웹툰 세계에서는 꽤 알려진 모양입니다.

0: 자, 오늘 영화 대 영화는 킬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길복순에 이어서 들쥐까지 저도 가지고 온 영화가 네. 이 OTT 넷플릭스 영화네요.
1: 아,
0: 네.
1: 좋네요.
2: 오늘 네. 연결
1: 오늘 추석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2: 몰아보기 가능하죠.
0: 예.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더 킬러입니다.
1: 네.
0: 예. 이 영화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패스벤더가 되게 원래 이렇게 표정이 많은 배우는 아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딱 어울려.
0: 그래서 더 어울리는 그 차가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길복순도 약간 직장인 킬러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 회사에 속해 가지고
2: 네.
0: 계약하고 네. 뭐 업무 맡듯이 뭘 맡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2: 수행하고
0: 뭐 인센티브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어디에 속하진 않습니다.
2: 네.
0: 속하진 않았는데 단 이제 정말 그 첫 장면부터 마치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몸 풀고
2: 네. 요가하고
0: 요가해갖고 몸 풀고 그다음에 오늘 무슨 업무를 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오늘 중요한 네. 날 예를 들면 일이 있어요. 네. 프로젝트나 일이 있으면
2: 하고.
0: 막 내가 오늘 뭐뭐뭐뭐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막
2: 네. 리스트업을 딱 하는 거죠.
0: 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2: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정말 직장인으로서의
1: 네.
2: 킬러.
1: 네네네. 네.
0: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가장 진짜 매력적이고 저는 지분이 제일 많은 건 내레이션이라고 봐요.
2: 네. 네. 그 시작부터.
0: 내레이션이 네. 그냥 연기예요.
2: 네. 근데 와닿아요. 네.
0: 근데 엄청 차분하고 감정이 1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자신의 이 맥박을 계속 네. 스마트워치로
2: 측정을 해요.
0: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60대를 유지할 때 이제 실행이 옮기는
2: 네.
0: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신만의 루틴에 대한 명대사
1: 네.
0: 예측화돼 임기응변하지 마라.
2: 맞아요.
0: 공감하지 마라.
1: 네.
0: 공감은 나약함이다.
2: 나약함은 나약함.
0: 약점이다.
1: 네.
2: 약점.
0: 계획대로 해. 아무도 믿지 마.
1: 네.
0: 그런 대사를
1: 네.
0: 자신의 나름대로의 철칙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서 막 그런 대사들이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는데
1: 네.
0: 1초에 몇 명씩 죽는다. 1초에 몇 명씩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1: 네.
0: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아무 일 아니야.
1: 네.
0: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 네. 네. 합리화하는 장면.
0: 그렇죠. 네. 합리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네. 본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2: 네, 완벽주의자예요.
0: 완벽주의자예요.
2: 근데 또 보다 보면 약간 귀엽게 네. 허당며
0: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0: 완벽주의자에서 지금까지 18이에요. 한 네. 번도 이걸 임무를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1: 네.
0: 시작하는 그 임무에서 실패합니다.
2: 네, 실패를 해요.
0: 다른 사람을 죽이게
2: 네.
0: 돼요.
2: 네.
0: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1: 그렇죠.
0: 네. 지금까지의 이 사람이 죽였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2: 네.
0: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애인이 공격을 받아요.
2: 맞아요. 위기가 네. 오죠.
0: 그러니까
2: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0: 이거를 복수를 하는.
2: 네.
0: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복수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2: 일을 하는 사람.
0: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국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치적인 이념도 없다. 보수와 조건이 맞으면
2: 하는 거고.
0: 하는 거다.
1: 네.
0: 예. 네. 그거거든요.
2: 네.
0: 예. 네. 근데 나를 건드렸어?
2: 네.
0: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렸네?
2: 네.
0: 니들 다 죽었어?
1: 네.
0: 완전히 변한 거죠.
2: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아까 공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1: 네.
0: 자신이
2: 공감해요.
0: 이미 감정에 소용돌이 휘말려버리게
2: 네.
0: 된
1: 그렇죠.
0: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영화가
2: 네.
0: 재밌어집니다.
1: 네.
0: 네.
2: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1: 정말요.
2: 되는
1: 네. 네.
0: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렇게 신분을 이름을 대야 되는 호텔 예약이랄지
1: 네.
0: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여권을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1: 네, 바뀌어요. 매번
0: 항상 바뀌어요.
2: 바뀌어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네. 출국도 정말 많이
0: 얼마나
2: 하는데.
0: 철두철미하게 네. 준비를 해왔으면
1: 맞아요.
0: 그 여권에
2: 네.
0: 그 신분증에
2: 네. 네. 진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끝내 안 나와요.
1: 네네.
2: 네.
1: 뭐. 근데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0: 네, 마일리지가 많으시네요. 막 이러잖아요.
2: 부러워요.
0: 네.
2: 킬러들은 해외 네. 출장도 진짜 많이 가고
0: 그렇죠.
2: 길복순에서도 보니까
0: 네.
2: 러시아도 가고 많이 가더라고요.
0: 예. 네. 근데 이 진짜 마이크 패스밴드도 뭐랄까요? 이렇게 킬러 이미지가 있던 배우는 아니거든요.
2: 네.
0: 근데
2: 네.
0: 여기서는
1: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너무나 잘 어울려요.
2: 네. 딱이에요. 얼굴 표정이.
0: 그리고 이게 그리고 표정이 네. 한 번도 웃거나 뭐 울거나
2: 네, 동요하지
0: 뭐 이런 게 없잖아요.
1: 예. 네. 네.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더 매력적인
1: 온화한 표정에서 네. 나오는 액션들. 네. 네. 어.
0: 그러니까 다친 애인을 보러 가서의 표정도 똑같고. 네. 예. 네. 누군가를 복수하러 갔을 때 표정도 똑같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네. 와, 진짜 완벽주의자구나.
2: 절제된, 네, 절제된 감정 보여주는데, 네. 어,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좀 부러웠어요.
1: 어떤
2: 이렇게
1: 게요?
2: 포커페이스 엄청 잘하는 거.
1: 아, 어, 그래요?
0: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 아까 네, 왜 이렇게 저도, 분노가 저도. 많냐고 네. 맨날 백희 씨가. 네.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어. 저는 아, 그게 안 돼요.
1: 시종일관이라, 네. 이재용 씨. 네,
0: 그러니까요. 네. 그게 포커페이스인가요?
2: 포커페이스.
0: 그게 포커페이스인가요?
2: 네. 맞아요.
0: 네. 아싸!
1: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네.
2: 부럽더라고요. 네. 이런 약간 가면처럼 딱 장착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1: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의 그 완벽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루틴.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훈련을 네. 해가지고 자신만 네. 루틴으로 만들었겠죠.
1: 그러니까
0: 네.
1: 성장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0: 네.
1: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에서의 그 완벽함이라는 건 성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끝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 이 주인공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
0: 네.
1: 그리고 어, 이 내가 빼놓은 것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스케줄링을 했을 텐데
0: 네.
1: 그게 빗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타겟을 총격을 가했을 때 빗나가기 전에
0: 네.
1: 이미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몇 개가 벌어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무실을 누가 찾아오는 네. 사람이 있어요. 신문이나 우편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2: 네.
1: 이거 스케줄 계산 못했어요.
0: 네, 네.
1: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 것 같은 시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네. 자기가 뭐라고 퉁치냐면 누구도 독일인 여행객에게는 관심 주지 않으니까.
2: 네, 나는 라고 잘하고 있어.
1: 내가 타인의 관찰에 의한 결과로 나를 살펴야 되는데 나의 주장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야.
2: 맞네요.
1: 그런데 이 사람이 CCTV에 계속 찍히거든요.
0: 네, 네,
1: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면 다 통제할 수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2: 네.
1: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은 루틴한 사람인 것 같고
2: 네.
1: 어느 단계의 루틴함이냐면 집중력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집중력에 의해서의 폭발력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라 루틴함이 쌓여서 내가 추구해 놓은 성장의 끝자락에 있는 단계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도착한 순간을 실행의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심장도 느리게 뛰니까.
2: 네.
0: 그러니까 평정심을 네. 유지할 수 있게끔.
1: 노력의 결과로 네. 에너지의 방출이 아니라 평정한 루틴의 결과. 일상의 수준에서의 핵심. 근데 이 사람은 뭘 잃어버리냐면 이 루틴을 잃어버려요.
2: 맞네요.
1: 이 루틴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온함이 어디서 온 건지를 반추하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살아있고 편안할 때 내가 편안했구나.
2: 그러네.
1: 누군가를 그러네요. 내가 대상으로 죽이지 않아도 될 때, 내가 그냥 아무 무감정하게 사람 죽일 때 나 편안했지.
2: 네, 네.
1: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화인 거예요, 원래.
2: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의 노하우랑 다시 연결시켜서 조금 전에 소리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냐면, 노력으로 포커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2: 원래.
1: 평정한 상태를 가지는 정도의 노력. 노력을 100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60 정도의 노력으로
2: 네.
1: 도달한 위치를
2: 네.
1: 저는 프로페셔널에서의 개념으로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의 얼굴이라고
2: 네.
1: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 오.
1: 네, 만약에 100까지 발휘해서 도달해야 한다면
2: 어, 힘들어요.
1: 1년에 한 번, 두 번쯤 있겠죠.
2: 힘들죠.
1: 1년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2: 네.
1: 혹은 뭐 무대를 통해서 그런 네. 영감과 에너지가 동시에 방출되는.
0: 그거 예.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선수들이 경기할 때만 그 실력이 나올까요?
1: 그러니까요.
0: 아닐 거란 말이죠.
1: 네네, 저도요.
0: 연습 경기할 때도 그 실력이 나와야 본인의 실력인 거예요.
1: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0: 오늘도 10골 네. 넣을 수 있고 내일도 10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2: 네. 네.
0: 늘 그 상태가 유지돼야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죠.
2: 그럼요.
0: 어느 날은 1등 하든 어느 날 10등 하면 그게 1등면 아니잖아요.
2: 아니죠.
1: 그렇죠. 그렇죠.
2: 아니죠.
0: 네, 네. 그것처럼.
1: 근데 저는 1등도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네. 1등은 진짜 제가 주변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0: 네.
1: 진짜 에너지가 높은 방송인,
2: 네.
1: 연예인,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 제가
1: 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와 저걸 내가 본 게 신기한 거야. 아 저런
2: 약간,
1: 사람이
2: 예. 박물관 간 것처럼. 네네.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맞아요. 본 것처럼.
1: 네. 아 저건 저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걸 제가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만 네, 한 60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방전돼 버리고 말 네, 거예요. 네. 금세.
1: 그런 네. 경험들을 하게 돼서 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는 오히려 그냥 루틴의 어떤 힘 네. 그것의 어떤 전문가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 아,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이에요.
0: 네, 우리 맞춰야 돼요.
1: 안 돼요.
2: 네, 네, 네. 안 돼.
0: 우리 맞춰야 돼요.
1: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2: 계속 가고 싶어요.
0: 음악은요. 닉 골드스톤의 더 킬러.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마 들으면은 아, 이 노래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2: 아, 명절 잘 보내세요, 청취자님.
0: 네.
1: 잘 보내시고요.
2: 네.
0: 즐겁게 네. 편안하게 네.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1: 네,
2: 강소리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없던 걸 자는 편히 날 안아주고 바쁜 전화기 속까지도 이유가 있었던 걸

0: 순간에 담을 순 없겠지 but I'll be by your side, I'll be by your side. You are my dream.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love so badly. I love you oh so madly. But I don't stand.

But what's the good of scheming? I know I must be dreaming.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